0: 아테네 로카리 쳔도레 돈조에 탄다파도아 주 저와치 용 겐디 티컨데 또 어떤 게 독서에 바 인텐데 신인데 갑도 딱딱 콘주얀 송접난 소유 소유 빠르다는데 망부도 탕아랑기 야로톤 빼면서 야고요 삼천보 그래 냥되니 독사 삼천보 그래 냥되니 독사 삼천보 그래 냥되니 독사 삼천보 그래 냥되니 독사 삼천보 그래 냥되니 독사 삼천보 그래 냥되니 독사 삼천보 그래 냥되니 독사 삼천보 그래 냥되니 독사 삼천보 그래 냥되니 독사 삼천보 그래 냥되니 독사
1: 긴 가왕 라지 장클제 독규 릉의 송송제 통기 예반의 종 장클더 릉의 송섭제 너 희섭의 신희 여름도 도입도 쉐팅레 콩가 신람도 다용하나 송송 사츠카가 나위 릉의 대다 나리아 단지서 니여바티제 긴 가왕 라지 장클 잠마제 베종 용서 독규 릉의 송송제 메자양 조엽세 다디체르 독규 릉의라 안나 메비 송송 토비어 원나 사율응에서 링웨 송섭시 토비 편연 통급 긴가왕 라다 망초주 3비 개초들 견자히 이남시나 데리 벼종롱팅닌티레콩 캄키롱팅자 나당니 쥐비 휴람 희비레제나 디고니 카다 시기웨비 제지문티데 신앙 여바혀
2: 게라게 차례조 디네 산에 다가 자들이와
0: 딱다리
2: 디디 양직 산에 디게 내려와글 군진게 산모디 컨데지나
0: 딱다리 딱다리 딜레기나 지르튼치나 곰바츠기네리 총조츠기네리 딜레 콘츠베티 제지자탄 병안졸리 능안조 심츠치아레 딜레 콘츠메티엔도 코 카르에서라기나 네트람 빛슈올 안조 너브링 사제네 로케시에 콘라 도그게 틴데지 중어레 민망치 민망데 나티 마쿠긴 총조르 야사랍 심주치긴 심주치네 진단 여바이나 생제졸 Pyrin pyrkü güneri, kökçe güneri gancı durulun diye gineriyiz. Zinden meyba yine yatakta kaya yungiz.
2: Nasıl gül?
0: Tan gancı ko maa dendi şu, tan gancı duru, ta çile kaman dendi şu ci, kul nyamcı ce ci du, luce su, kü zinden kur ci du, zinden toprayla. Tan gancı gancı, ta di tinde reyşya si chonzol ya çinci, zinden çempo reyşya, gancı yinba yine, namba sum ki tangane lince zola, demga çi şeci
2: trebos.
0: 찍기는 좀 정로나스
2: 맞아요.
0: 그 정도는 저 딱 고정 매 같이 바피고
2: 있어. 다르게.
0: 니부터는 임베나. 야로나스. 난저 야든 망보여리. 당당한 저 댄초카나 제랑 뭐랑 뭐랑 뭐랑 망보여리. 다 뒤달 때니 슈키제브레. 뭐 망보여리. 뭐 뒤에 상만이네 야든 지죠. 로숨저. 로니스예죠. 콜라 임베나. 다와소소소소소
2: 콘디션
0: 제 야라티 퓨차요 거기는 팀지정신이 나선의 퓨차래 로티기 팀장라 코로나도 야 소소링 소소시에죠 말 시리 감간이 버들은 가서 야좀 제쳐봐지 야좀 전에 저랑서 다와들 팀 친구들이 화면 주인 팀지정신 퓨 근데 등아주 되가기 되주디 신점라 길행제 소정의 야남 쪽으로 해서 근데 숨바텔이나 당한조 중계매 예계매 아주 냐대기스네 티에네 렌제스 담가래 아주 우주 접세와 말이스 독슈브레 독슈제 나 공부 준도 파지 조 체제도 티 뒤는 더 나오 마시오 말이 타콜랑 아주 이나다 찌르 계시 퓨슈어다 아 때네 망조 망부게 잡지 다 어딘데 켜니 미 더 딘데 간디 이네 켜나 마마드스
2: 티
0: 타 아주 지기 신고 투표는 지금 쇼당지어래. 당가족 문에 근데 뒤땅바이는데 이런 종주 양수 집시시라서 마음지어 말해. 그럼 근데 다 예고 코로나기에 망설이 내지래. 쇼소 근데 제제 뜨지 마땅 그 문도. 어 뒤에 찍거래. 뒤에 찍고 제제 안주이는 더그 어 뒤에 뒤 쓰유 코로나 송접체와 인부. 망설이 배디 정말 거수래.
2: 당가족
0: 안주의 경제 사업시에래. 도디 근데 차바이는. 루규당 루규방다니 차바이나 테네 마다푸텐 지브레스 테 야후요 마레 제급 콩도네 미 센리다 진네 켜용도 득제 나니 딘데 구디 체네리 로브다 체모 딘데 기 캄바지 슝기 심주 나니 딘데 이네레 콘소베테 테네 창마 시진 세메나 나테 tunda tungzo duxib chishu to la kanyo chay, chay yung ure la ti chik samdang li, ti chay chay gansu yin na songyo di es sayu tinar si yedil mangso zi beti gyabkyo re
2: ta ta rigila, la la si gis rita yang di li yang songyo ga namba jik rwa gila
0: on re re
2: la say gila, tanda yin na gila ga kong la sing song jik dige ringo dige songyo la na jik hajang li yahoo yor wa
0: la re
2: ta namba di dhe zi tong di yang gila gila ga to li yang zi su su zi gaso ga samba zi yor wa dik
0: chay zi
2: na jo Susuji, Gasol Gisembaji Obati,
0: Gazinato.
2: Susuji, Gasol Gisembaji Obati,
0: Gazinato. Tati Tinderichi, Tangan, Munichina, Lute again, Che, Tanda Lute, Kuti, Richie, Jayona. Make every Totan, the Antina, Tanda, Lene Totan, the Turan, Jessica Levior, Tanga Tanda, two legu the Chase Yongji, Remuju Lebanese. 난조하기 롭스티 당자 코치 캘린딩 문도 게메규 당치 과상등 안 단답아도 대롱의 등름이 제제되어 제자이나 미게르게 다 간사와지기 개변 때문에 제가 라바다 던지 때문에 개변 때문에 제가 이나 경험도 지역에서
2: 제
0: 얘네 당에 간사래 지기 로티게 나는 소소 즉 당도마 있는 교회신이 된 칠레로 장 칠레 장지 있는 소용의 소설로 인배는 차장당에 타장글은 어진비 사자고 대요 말이야.
2: 도다리.
0: 성성수로 차장라. 당에 차장 진이 주자 도슈조래. 차장데 딘데 망미 주자 도슈조래. 차장데 딘데 망 존이 주자 도슈조래. 차장데 딘데 망 주어 네 사자 동조라 칭. 무슨 송교 차당 거래. 티능 신기이나 동조 록등 그 배주 당당. 진짜 로스도 제 되네 지기 세용의 송교 대개기 중대 정도 직통 용지도 강문에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는 몇 개월이 다 소수 개변으로지 응어사로지 약으로 매바이네 이 주제 도시 좋아래 세상에 진짜 망한다 전체 직통 용도 문에 소수 중대기
2: 지기
0: 남자 직 전환소도 용기로 이는 뽑아 진짜 지금이 수사로 임종으로 체제 당 아주 다른 지하발에 지주들만 도사 챙겨게 내려와다 챙겨게 내려와던 빼면서 약이요. 던져다 아장자 티능 신기 예용기 딜레멍의 민망부지라. 다 소소베티 땅 냠바교바디 상배도 알아서 제제 건설 쇼킹 대브라진 세베 티능이 가서 가. 심슈도 마선은 다바 딘테르 제게 나오나.
2: 도지세도
0: 다실레세.
2: 헬기나게 드리네. 사실 뒤주든지 스페셜 단전은지 전주 다른 나라에 나 도전 마시고
0: 있는
2: 아마 세 개나게 아니 무투제 건지 그게 또 그게 세 개로 와 가지고 장래 나에 가는 게 아니 무투제 배식결에 나시고 이거라
0: 도전 같은 세 개 시튼들아 도전아 드니 달다 소소 타버 제신배다 내게 냠냠마 지속 교육을 마 직교라지 세 고급 상부 텐데지나 그런지
2: 그런지

다 되게 틀어 빠부지 안도 혀는 되게 거는 자로 열라 통조지 돈라 파르다 되게 거는 되게 틀어 따라 요 통조지 런던라마 혀는 자로 열라 통조라 넘버 티보 르아

목설바트 다 따라도 코르손 룰라 거바 테지 튜나 다 처마테 유히지 거네 테지 튜나 포물로 양소생기 룰라 제제제라 쳐서 그거거라 쳐서 제만 거라 다 근류지 쳐서 테지지 거네 테지 튜나 참모 코르손 더 제바 휴 다 한 달기 통 제바 서울자라 형히지 거네 테지 튜라 다 제국현의 종히지 거네 테지 튜라 노야지 룰라 휴바통 쳐서히 테지 튜나 다 무덕바 카지지 요라 롱조 서비지 열규런던다 마히 따라 롱라 전부 로니지 낙달라 총네 롱바티오 다

0: 다 까마롱데 디야나 다 맞아게 가르치고 다 까마롱 요거 그때는데 요즘에 로파치 제 니파치 다다체레 효나 네 데리 차디치레다시나 까마게 용데나 보컨이라 파치 안다보 인사마레 아체 까마 용데나 몸보여사레
1: 나서
0: 오 티니 까마게 용카타나 까마크레니 야나지나 파치다데 보컨이라 안다보 파친도 사레데 보컨 사찬라 판저 드고나 조치치야 니티드나 요거 인사레데 요거 그 판저 드나마도 리카치아데리나
2: ゾリタブナシマヨバテテレレレカモタモヨサレキタヨコカニラリカリナマオパランチアティネオサレテカマカサチャケグミディニヒギャタリニクデクデヨレジナゾナゴテレレタヒタデナチディカマサチャチョンチョンイサレカマロンデジナタチディカラクセウェシャンテンサンティニヤンドディヨバヒャンカマヒャンサンデラカマロンゾレインサレテノネジナ たたんぼやんどでアンダゴナたんがくれにんでたじょれしながくれにちょちやちれしなんだなじゃはぷぷつれんかかめんさくたんかさぶとずれてたたんでなろもにんじゃろじよれしてにやんどんでてよばらちにどでよこんどさもぼれしてにやんどんでてかまつさてでかまらかまがじゅんじょんこん かまがじたじょれしどこじどんだぞじどてにがぞじつまよれしてにかまがんでなじゃんじょんほうさんかたらひかりやとがんばろもじんじゃらくろじひじょうとかまがんひたじょれしなさててつまつびんでてよじょうごなよじょうれねごなれねかじどんいさしじえら

0: 파르탄 로콤리 게진 유시생아 사직 파르유 계급 갸즈 최진디네 갸즈 빈주르 심주칸 기주진 슘파 순리 제이 니동 갸미니 쌩아로로 갸즈토 냐리 제겐 냐바 미리 창용 용법상마 고르치 숨파 계동 생유바타 디 로콤리 갸자 듄사 시파르유 소주 튠세 코츠치세 균퉁앙 망도치니 니동 갸미니 쌩아로로 튠세 돈치 숨동 게제 죽주심바타 미리리 찬님도 소주 튠세 왕세 동크 니슈습된 차 출신이 중미리 뷰리 지가르기 용군 대외 망와 고등 토뷰 니도자 미니 장로로 개용기 갸스 유고리리기 파르타 로코모리 갸생아차 구파르 유바타 유고르 출신기 주바 로코모리 갸진 유생아차 숨파르 유지주유 니슈령은 파라 Nyedong kya me nyitsiang loro, rangye ki zonye tashib chelien kya zu censhib dikshi simchu sabi ki chochun gyun tu ngang mangdu chimba tham. Kya zu dikshi suchun tham, soto longlo, kya zu minze tham, gengwe tuanze liri jie la mikbe, satar tuanle la, tuanle jengki majo gyun che mebar mangdu chini. Nama jengki majo tham, maza tu diki dikbo yongyur chakyu. Sunri jie yi, de simbe lo jing nang, rangye ki kya zu censhi sartu ki chumche, 云县没把人吞不谈初定最细不切连谈家族女主萨瓦成绩人力所老子直接了空别萨瓦穷于节目之前于孙瑞杰以可乐是一笔照瓦居住间给英区南北初到龙路给恰秋的三位马拉给别对你的距离这南站谈不应别这局更松你的大间习近平给这局的力度穷了谈 rangge gi rangde sibsu chebe rangchun suylan gi chuje ngwese chude ngoktun khu gi sarim parton surbi zeship tashib zile maradi lo gya zui ding ce mi jikdong ni gi lhagzam gi chudin sakung su chuto gi suyada likru chungwa gya suru turda chudin gi gekham rinlu ngishi ta binan mangwe biyib chujib su gya zui khepkung gi AI biyib chenpunga chiru yongzha che yubi rangge gi gya zui senze sartu gi penlu gyunche mebar chiru ching yu ji ju yu
1: 这个列库呢比为呢是你前儿给自己给看孙九中列抗体龙个前期超过中个把国送别就天作为母子孙九用扎松的工作决心中国民办我抗体这个更过了为母子给可不得不进足用级别龙个前期超过中个把我所定不谈你懂孙九了立个中国开学点别听着母子马拉起及中西恰我求个人是松不是 中国开学点评听着母亲们了拥有了中国的命令超过呢龙个前期超过中国别丢个皮母亲给可不得不进足用级别连接做有这么点评啊卡塞斯有劲天哪母亲就靠用这么了就上动了他母亲都会拖他们了可以用你中国脚吧母亲宁可牛点啊我过他死亡母亲并叫了是不是胡大堂牛点主吧 我在标题狂别了，估计他，我在出差拖了东回，故意加起了东我所，是不是？中国民办武汉区古今选别，我做七八星了。超过去几米三年，你懂宋朱老那个？中国开球点别，听着我在马拉去，只有中这些差不几个他，你懂宋朱松阿老那个？曾听人心他，真最牛吧？ 关闭人心界点别，中国开球点别，听着我在马拉，现在差你注意，我在给可多不清足够了，某些点不是点用不是。龙个前期超过中个别时，人工眼过他，都过他们俩兄弟，不推狂别了，估计动我这期聊天卡了，几几图估计动就是，学习越不谈，可这么点吧，牛点再叫过你。 三年级我在来控争中期，人工眼光他三年，马天成体点不是松果。中国母亲得归托他们，我就连看起主任选拔李超义。龙个前期超过中个别时，结合给全身骨三十八趟，提醒马在冲着几托恩伦去马拉团结他，偏执团结了，固定定色动个他。如果三年级马在冲着九十九个月，让他求求了，固定搞不动个事。你懂松就老那个。 马在冲着送你，落实就考了为参了。马在冲着标题空别去，难不三不四，现在差你吃不起个他。秋天都不收他，给几阵子女吧，我在退票记录住几天，就能吃个是几送不是。你都是三老人，让给去请我冲着点票他算数，干嘛去把他记录起不他？请我少做给小看，怎么能去安堂不点不送月？结合请我去去，三九政策吧。 주장 선발 리빙키

0: 농어 쟁기 차구 일정화 배신 칭우 토담 교주라 균용리 구디 등섭 동화타 칭우 섭주 추세 토로 동화 무세 기급 돕친 조교타 추세 토회 지조고이 계림 사바립교로 구디 등교시 원수 무칸키 칭우 점등내시 교주라 구디 숙신단에 유등 지삼치나 디삼키 뜻되오타 주수타 튕겐라 지조려고 오래니로회 칭우 뜻진키 수주마라 규마체발 투성토 동교타 유튜브 리베 캐레 티고의 만화 칭우 레고 니거 진히라 십지르 지미고부터 가다르 테가르 주루 니주유 지 오조 제부시
1: 디글레고네 베베니즈 니샤르 계급 링의 주기 장시 간조루 개용기 사르지 링의 송교 비주기 춤제 사르주 계브라 제휴 명예 바라 랑게기 개용라 케버타 고림세와 존내 응원세 되버제기 사르지 튕콘 송교 기 나바사바 되유바타 Sarji Rengyu Songkyo Pechu Yoku Sumju Sobdun Gyeyongki Zongta Chongki Tanchu Jigdong Shibye Sumju Sosum Lakyabyu. Nyendong Chukuloro Yoku Zubdun Chepani Song Rimzi Chena Sarji Rengyu Songkyo Jimdun Lechaka Sumtong Laksam Lakdar Che Simbata. Sarji Rengyu Di Nyankin Nesu Chenpo Chirim Mepa Soyu. Juche Zowu Chensu Kang Jigdong Sumki Yi Sarji Rengyu Juche Zowur Chepi Jimdun Nyedong Laksam Nyer Yubata. 다고르와 미팅 통주는 아기 매부츠의 제지 러브치를 규제시유바타 사르지닝도 냠소뇽유
0: 디그리오 코네 비웨네츠 니세코 중앙조수부 카소소라 중앙치자부타 롭수부 첸제부 기급 초딘타 디탕 오유련강지타 냠토 치자타 롭수 링내 콩도키 자자센비 구치비 토담체터타 토증롭제 구치비 토담체터 롭주징종키 구치비 토담체터 Senship Chasha Sembe, Gujibe, Totem Chetup, Shungsu Menkanki, Gujibe, Totem Chetup So, Chetup Kanga, Bajim Chebashi, Sarto Subju Gabe, Chetup Kanga Tita, Jijin Pinki, Tujab Sarbe, Jungui Kichu Denbe, Jizu Ringlu Gigongbe, Zubche Chu Yun Yung Chibata, Jijin Pinki, Dang Zu Gongba, Kun Yongle, Langda Chiba, Dang Jungyang Ki, Guji Sarbata, Langja Sarba, Tun Yun Nandin Chiba, Chasha Sembe, Gurju Ding Sub Donghui, 지구공튼튼그치바산에카탄체바카키랑린츠창비냠뇽성부탄초톱상부초돔탄도린치바레게츠튼비니츠사바탄니튼사바렌츠코다치바레지큐튀응외탄송지치니믹수정신유베고니지구스주탄치톱투성토동어지치니 장제토라 칠레젠키자샤센비구치비군카조경차치티원류덴키렘루기겐린코딘치바시
1: 디글레군의 배분에주 안회 허회 토사르크기 갸르기 등콘 족두 비주 된시 예세되는 라디언에 개니 제제 제된쟁기 도린치다 사바 사르두탄 최다치비 개니 제제 상세 제규디 샘제치베 자원리에 샘제치 미규베 등중식도 주로 마세 등통 등콘 젠토 비주 제법규 개니 제제 주고 최발 규로기바시 김주 록체 닝섭살지 시주 균퇴왕 랑렌다르왕타 듀니 중미 김기 김주 록체 닝부타 묘지 닝부소 개니 지대니 탁주 지가부의 응외벌 교류 머시제나 묘지 닝부타 차감 닝부소 배매 응외제 개니 술도 제유도 종리 응외용시의 적덕지나 초구 유미 왠갸 등의 기내주니 장의 대다 뉴게 메바티시 허페이 수난 팅元 디귀지 중미 리홍기 Bujji Ningbo Tha, Chakam Chimbo, Dikyu Nang Kengchung Tu Yusu Chukumye. Nyokhen Khe Dangwa Yina, Yongdui Chikhen Mingdu Jichuyu. Nguizhe Chichi, Tsurdu Chikhen, Yuanhua Chao Yi. Kimche Ningbo Mang Chewa Ni, Gyuche Sing Tha, Singpe Soli Chubi Genki, Tsurdu Chewa Yina, Pyochu Yi Rindan Chimbo Mebi. Tsurdu Chikhen Leriki, Kimche Lokche La Tongchin Chibo Tha, Kimche La Nengchung Chibi Nizu, Tegar Tungi Yu Chichuyu. Kisi Nganzu Dibu Yinya, 중국이 캬감타 괴주 최고로 전염 주체 속의 주세 도심 대난기 적리직타 록주직 상마라 진탄 유지주유 간에 대르밍리 디르다 왕아바라 안회 허회 토사르 괴기 갸르기 튕콘 촉두 비주 된시 예세 디네라 된니 괜히 지대 도련치다 쇠다타 쇠십지버지 총미 개진기 재림 충충 균리 괜히 지대 도련타 오진체교 응응아 지조부타 규림 시부로 가망아양 고르기미 제덥 사바티 라렌다로티 총미리 펜버토바마세 딜레기 괜히 제제 주디시비 유린기 간에양 세토뷰 我爱吃些足够充充些的解毒，都连谈今天麻辣吃上些的，得给了七星月。三个月，一些的那个年些前辈偷渡，年底的速度七三堂，他就七三偷偷偷吃了个月不同月。前啊，今天宁波速度一些前年数，来对面的，过不得宁波堂，吃个宁波南国通的，最刚多少级，国康明朝玩儿给的，这些现在他没得不了点的，除了西个月不是。 合肥托萨的级别列队员协助参与工资列队员呢，王永峰给。俺最当多，这些列队员提到叔叔说他，说不出天南给新塘身边八百所了一万十只几个月。星期提到俺最新这本事的就不谈，身边日塘八百日给我不养着，提到俺这边女民间去特区去给月季就有。老托卡巴尼，俺托国巴尼，今季国萨的都给用他。
0: 今年天空监督级别罢了，我们去给你吃点泥，尿着所给团大几个米。他家给你吃点辣，主攻鱼不谈，给你这个吃吧，鱼肉不是。城市间给接到接的，给你吃点脏水级别，他们这里几多年，准备做完了，得不得准备谈？推送从这给十三间给托他们贴，讲到给特朗普啥不是讲随时解决。第二个呢，别问的是，龙井区交给中央表示。 让该区地塘安全区控制特区六大七年，出国计划交表级别可以有三步，我来对你。地塘区中国塑胶啦，他去人行区批准通过了固定任务时，明儿让该区咱们林丁区集权七七区区，免去小区马拉松局不是。该用所免去出点六块，去该塘就两个月前，该区工作人员区对嘛，咱们中央一拿，他女婿区免去小区设施所六条规约。 结合春天地塘欧游两看区主任宣布，国营红区，龙井区超过中央表示，让该区总塘区集镇免去这些县区，考虑今年来熊龙今年，任期免去他，是不是根据人行他规定约五年？今期国长年免去超过约五年，离别超速，批给东区人是送不是？况且免去春天天空，规制六天七不谈。 习近平开店参加组织前年，共同来谈全民为难区免去出三堂，地堂妥当女排七十多块。因此，人不一边面康谈，总人边面康来讲表前年，新康谈，康苏当讲，前年参加，经过苏西，地价免去所去，是不是批给胡大大年？是不是现在是个原因？是就不是？地堂切记。 今年参加去免去食宿课程结束，母体七十多个时。明儿，该用所，人不你不谈，顺便迅速超短面看场面。今年参加去免去食宿课程图不谈，有块春天食宿电台谈，相冲春天看，解决工作一件。今年参加去免去食宿课程图不远，结合春天地堂欧游两看去主任李海超言，他来明前年。 第一块春天食宿电台谈，相冲春天看，极端三轮纪念。今年参加去免去食宿课程去就是，我们把钱呢，罗州独立区，解决各族空的人气。第一块春天食宿电台谈，相冲春天看场面。今年参加去免去食宿课程去图。显然，人不你不谈，顺便免看呢。今年参加去免不各族不谈呢，相冲春天看谈。
1: 第一块春天协助的那栏，若干七百，我都去给他。他的借用所，没松动，加上他们什么他。蓝水提示，我最头痛，有人健康机会是松不实。第二个问题，别问你去，你些工从天不说的真给的，人类经济解决了工地动物，就是八成几年。别那个人类经济过去解决七十多万他，人类经济给这些没了，推上的动物。 第二个，人民币协助勒索动画，根据那上边人民币配给动画所确定的最具体其他不适当什么待遇。下去取信人，团结起来的人民币团结行政设备了，匈奴解决了规模动作团，感谢冲着他，牛肉店的搜索，人民币企业娘们店的团，康巴永吉人民币团，城镇金山街北村康巴国际社区了，解决了七块钱待遇。 人类经济研究团队那边刚来了名的，前去取信人。人类经济团队人力经济人民定做财新马拉推上的动画团。人类经济研究团队所，现在不仅仅给阶级阶级共有的训练拉大了阶级，康巴永给人类实际经济控制了工地脚步动关系开始动员。 中国基础战略抗诺贝特区新主抗中日科学塔在区新主抗给主人严少华裔他听给四句能扩追推荐他在西结局协助理局的结局人类经济的民用协议在孙在区内民盲部官片在区都局外堂推送金山在苏塔根据六届陈东届给团队这大西部人不用我规制前年南国家界的动画塔团部的切为解决了你这一切预计解决
0: 明明大西期俺就老爸的出击机
2: 明明不积极俺就老爸的出击机
0: 出出的机器俺就出制两百起
2: 差不多有点只注意母这一选择两百起
0: 米鸡皮这样是江浙切错
2: 酿造人的这碗里恩济点点养成时期
0: 色出康时期鱼体米南用我起
2: 米鸡康期经济也见到推梦图片里中华米鸡皮塑造颜色党独秀颜色热望颜色建议

친한 아마요다. 난 거기 초항은노. 거기 묘요들아. 동아 이두 양답이고니 묘요들아. 동아 이지터 힌도 같이 무제진니까. 근데 인두 동아 군들라 시토가 묘요들아. 동아 이로 이동가 다시 지다 초안노라. 비슈 몬시 이로시.

0: de koye la labye pari. Sunam padi chemje mrab yi tansab son chwa chya yu. Tacha kongge ama gunlo dripo yinpa tang xab te zam tangbo me chak koye nang yun cham chenyo me pari. Risong kongge tujen to rango to rama chwa ta nyam de koye la pep jyo pa tang. Yu nga chi yu sacha le kap na yu chor genra pa chun tasongge tamje songge yu pari. Ama nima yang zop ji.
1: 잠잠슈마케야이보 언라 기랑 균렘 집바스 이렇게 사시 바우다 팔 청강에 모셔 집바스
0: 시든 참서 레바다 레저 코엔시 빌링기 릭드롭 시지 점초 젤레 냠드 파파시 청메 차보 자 예도 지디 무드세 바네 코엔 점추 뒤제 초와시 로 제 뒤에 탄잡 된송게 레라 흉키 헤기 무이네 주나 자캅체 사콘 순조 사진네 토미삼데리 르푸스나 바디치
1: 지갑 소시지빙기 다 단잠 델링당 시대용 아타운데 강아티민난 일라데 땡가라자샤네 단잠데 야구지 타직도 그로 송야기 심슈다 혼드스미유
0: 르바 향게 망초 니마 양접지
2: 땅안 로모토바세 마샤반루인
0: 로메 바상 죽질지
3: 단잠라 대자야고 정나 저게가 대자요 좀 다 샤바가 걔가 된자 중 아주 김산들든 대회장 집에게 소대 계유해 봐. 안다 모든에 지역에 좀 휴식해.
4: 제대한 증은 수준 상중지 망취 존의 리자 창조심에 라서 중치 전관区 등 레시 토스 구조의 상친디 년도 니가류 다와 송바의 连고 총추 난장디 고발 팀부 동요 바당 제대한 증은 수준 레소 구조 상치 린이 텐송신이 대요 바시 向了帝国界三区区军大恰来自托斯库尔三千级中义作为理解九指主有八堂四川宁比李作陈回区军党列入区解读人南木娘村西北国格吕东西地对策党经济三八区里地有八十李作陈回军级解读人农木兵切党娘村先队清不雄一浪三托阿里西北对策切嘎月比俺所见面
5: 三八点哈藏节才能三能高不用完都接送八十托斯库党城关区这位三千地呢西群改为盲区里一个改情形情南章地西人前了米国家家强啊党三千级人前了米国家顺索尼三千定个狼级行前了米顺双啊党擦啊级月比科朗楚定级中间狼部作用八十
6: 托斯尔三千组织南章地的国宝党委塔库尔芒族将上下长余度理由推有八十列作把藏布第二出国来的都个恰三年几个月三百多几百年左右那里各族怎么什么全部都也三百几百多农务三百几百才得到西部都各个部头经历过这些来个的没头的起步的对那两个人就解决路途南章刚刚组织个当地没事南章刚刚老通知也我家伙修去修
5: 罗江这推起被三区的春白的年党催眠追起海拔气温当卡隆干西气温穷为所喇叭气温所及金币阿里西给刚安他做起绝蔡永文杰拉子人给过胡成给年党催眠追起海拔气温安当给卡若喇叭多了爱俊西对年看样清温度比安去七里街爱俊居一类似动画当绝恰当追起所及提写些内部行李三千级追起定价当理智比清给你花他起绝接送把谁托斯三千南章级新给过刘成给托斯三千新理智推起加恰加起寻绝大恰加端级安虽然安去日没节爱俊喜应月
0: 修罗宁东尼在顿里大松巴的连州这托松都接松巴之托斯三期准星期拉萨中期城关区党拉萨托斯库尔街让他通通住就马子娘者公培永久的公地天尼中期间忙于这国际天女切人中银巴士三班土地没松动了与比三托扎期年都表就接触了拉斯宁拉若卡给被马去家都人和一年的电商时代 강조 삼토 덴자 덴헨 용어세네 매제 자제 공부를 용지 뇌쇼지 숨바기 해봤지 샴라티 고지 산주교지에 사범 토치메 이동 니브자 라가위 양바치 푸람 코드 사범 토바다 솔롱 꿰바 라종 고요기 자지 신부유 초부 자람제 람덤 같이 기임 병군에 내가네 뇌조다 만나 스노 나온 시시 람테 같이 해 자투레 푸드 스노 나온 심키 맹코 동태 마음도 땅에 된자 괜히 사주 뇌쇼 첨부 치여버리 레네 텐송 시 임비 뻬마 추 남피 헴바 소지 강가 치드시데 네 땡카치 되자다 고엽 사주 고남 고엽 사주 제 송다세데 폴람 제 주고다 자람 제 람제 고소 르치 제라 년카 랩제세데 맹코 데라 강 고조 용주 괜히 시게 여버리 자체니도 보조 지차브로카 클래시 닝라 로카게 탐제 바 요메 호이 내가 상속체와다 솔로 꿈보 유비 고옙 세테르 갈외침부도 온자 맹코 덴자가 스로 나오세 반통가 갈외 제파른 자외 메소 삼진도 지송바시 라사 공커 제치남탄토 드바 마위 듀스 랩유비 레드 페마 마도 타와다 고옙 세쇼치르 타와 레드 샤탑 협차 주바치시니 르람 탄남탄게 토제 칸치 협계 세요 소존이 코콘스 따데 로교업당 만쿠 협의 레도 약 부족대 자치 요거와 답데 좀 받아 덴자 안게네 시게 요바지 자케니도 표조 지체브로카 슬라싱닝라 로카케 덴부 리저 회의 자두레 나츠 남탄케 레드옵트 옵쇼 치르 땅네 존이 코콜라 고옙다 도담 세쇼 치르 땅유 로바 덴자 나 신도 나오 시 토바네 나츠 레커 덴조 세파히 리치 송바지 자두레 마레카게 만초남 포브랑 보다리 당치 돈냠든 좀네 매제 전총갈 때문에 효기 요바리 좀도 요거비 뒤치 조보시 가던 사치 레도 베마츠레네 텐서 당게 상럽시티 치피 덴장 계속 세파타 뜀소 요거비 론드소 당네 세네 르빈 로주 게네 시기 요바리 자케니도 베조 지체브로카 클래스 닝라 로카게 등부 리쇼 펑게 포브랑 보다리 당치 토 레네 텐서 세캅 만당 따위 강 담을 라롭도 요와타 마레카기 만소지 오도르 가빈 좀단 초반 통디 세나 보섬 침부 지진도 나주 레네 대소세데 메제타 모마 투로 데포 요사지 히송바지
5: 제드윙 수신 라서 튜룬 세불 단신 산투 네다 인비 포장 포달라 유고 하장 망불류 참미 제드윙 진은 수신 산툰 제중 냥스 뇽히 요고지 랑발도 머신고위 당준 하초 야요바지 샹라디고지 산주신주 제드윈신 포장 포달리 탄친도 제용 산니카그 요고 망불류 존세 테보르 요고르 창치주 미진 칭창 망부시기 진텐 파제바당 산투 뇌냥 뇽저시주 호난지 요고르 왕홍지 김유群이 로망신중 친도리가 망워르딩 신주시비 고가자매 늘리제된라 공챙아 호난이 시안도 보미서신바당 대지 나무소단양도 라서미코딩이와시 호난지 요고와 왕홍진지 신주시주 대디부유비카르 제조장 하장양분도 지송바지 배동주주를 왕홍진지 로망시고시 千秋도 산토르 남초당 냥동주주 산두용수주여 마트현공도 공기 간이망부르 기차치니 자제안서시여바시 왕홍진지 김유许장 보모당냥도 라설용화인 라설제둔 통주중화디 니보바지진여 라설회장 마친들 중觉习归民都 拉散贺云结本用为 面对徐俊一起送把谁 端景队的破张波大里谈情都 有过王不协狼白姐爱多斯瓦当 三托的姐端景爱素西了如情月 上海有过陈文琴 然初宁北高位西路林一 破张姐军席地 前天姐把感染结有把谁 上海有过陈文琴及 北朗岸岁西部协对之雄 俺轮前主队里拉斯的勇队员打路一年三队的职损协送把谁打这进主席的陈文琴及陆顿古月打路接队了空机在大厅里美国队的别都用话谁举笔狼不人最终大为蒙恩破张破大里谈钱多南大追张勇把当门顿前这笔狼把钱俺队是有了 北京没生我自己，咱从你比以往几个出游吧去。 陈文琴

0: 워크니 캉킬란데 로인싱카 노르무이 드린체도르시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디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첸리나 워캬니 데 모기토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차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오레레레 롱친 카바스냐레 징가 마히 초드토노 무기송크 냐뷰 예히토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 다 답이 통해 되니 나나 저희 도르도 미베 온 게시리 텐제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장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제나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일라 다들라 뒤에 일라 도저 리모 소들라 뒤에 도저 따라 제가 또 호드 니고 그 리모 소지게 퍼게라 때도 샤르도 아다 그 다다로 뒤에 그 메서 서버 속도 다들라 와 그때 리시 그 단어 요 봐다 체샤 생각을 신 나기 그 뿜어 쳐볼 때 찍고라 그다 너비 다도 그 리고라 답실라 상다 먹고 나라 까바 먹고 메도 빼미게 까바 돈이 하고 로도 요 봐다 게 로버시 그 리고 답솔라 뒤에 뭐 세션 달리 때 그 리고다 쇼폰 로자 타기 그 리고 뒤 근데 그 리가 참었다 아고 쳐도 잡을 그 리모 뒤 소지게 빼미게 신통라 까다 봐 메게 그 뭐서 사바 세게 그 뭐로 빠서 신 동갑네 그 리가 참어도 저 샤멜은 그 이통은 보고 사실 가디아네 두디티 다 가시게 떤나 참어 리가다 사트라라 안데 다 따바메케 그 무서 사바셈케 그 물어봤어 실레 다시 주 넣었다 바로 샬란타 오빠도한테 따로 다 거는 비카라라 티도 론쇼 그 잡다 치다 따발라 아시드 랭거케 파티 남지 산탄 퍼섬 토글레시네 디 야코레 탈랭거케 파티 남지 그 서발라 티디 모타 샤멜은 잘 보고 사실 담쇼 미히 그 돈도리 게데 미히 그 라로 소쇼 올레 그 셴바르 모텍 돈나 그 데르 라로 탑카 그 듀오리 다 듄나 보고 유라 티디 또 멜은 잘 보고 살라데 유통은 보고 가르자다 티 다에 페시키 멜렌저 보고 살라 쳇쳇비키 툴라 티디 뭐 단노포 돈라 토리티 다 샤마 손조타 탄라 도르타 타 아이르게 지티키 코르티 포고 파스터리스 뽕바도르티 롤로차키 코르시니 투 문고룸도 디디시디 타마르 요체 맘밥 소르티 와탈리 마카 뽕마 타마 밥디 파트티 멜렌저 보고 유라 더기 그 타마테 레르티 선네 탐시네 뽕야바다 다 주야 로디스 가가니 뭐 다투야 로디니 지치니 뭐 버투야 보디니 가가 드론나 파타 샤마 페플 선네 빠우 탑시 도지테 라고 간나나 샤키 파타 뽕마 디비키 능가키 파투 남지디 디비키 툴라 티디 다니 같이 거 랭가 케 파티 탑시 도저 때문에 나 이통 오 뭐가 사자 갔다와 메케 그 모서 사바 샘케 그 뭐로 빠서 시리 남케 그 크르마 챙다 사이 그 찌힌 게 야다 따라 가시에 들어라 안 되는 디티 드나르 카테 보도 저 대도 보다 주유 차차 뭐가 간다

0: 哦，帮俺妈也查理呀，把茶木包呀，着多休息着呀，俺茶木包把东休息吧呀，俺大姨婆呀，啥酒来酒席呀，啥来我啥几天大屋呀，月来我呀，月几天大屋呀，大伯妈我这东西大西呀，来茶木包呀，怕俺家大内爹呀，大那婆婆呀，这东西大西呀，爹里婆呀。
1: ལས་ཁེ་པ་ཏུ་དེ་ཡ་ལ་ཁོ་ན་བོ་ཡ་ན་བེ་པ་རམ་ཤི་ཡ་མ་གོ་ལ་ལ་དལ་མི་དེ་ལེན་ཁ་ཁེ་ཡི་ལ་ཐེ་ཏར་ཤོ་ཏ་པ་དོ་སི་གེ་ཤི་ཏ་མོ་ཏེ་མེལ་ཁེ་ཡུ་ཏང་དོ་ལེ་ཁེ་ཁ་ཏ་ཏེ་ནེ་རེ་ལེན་ཁ་ཁེ་ལེ་གཏ་མོ་འདི་སན་ནེ་བི་ཏ་ཡེ་པ་ཤ་ནེ་ཛ་ཤུ་ངོ་མོ་དེ་ཅུ་བི་ཁེ་ཏུ་ལ་ཚེ་པ་ཏ་ཛ
0: hemi mutik dana dayori dana fa tik na cheta shok ta jere ka ta jere sene dibi ke ka tin ye ri che je chengo ti ri ti alo che ke tenting ti ri ye chepa de senge ka tin ti ri ka ta yang de ma sha ta khor sha ta ngol me san ma le dong ma nya la pe yer ba le ta bar ya la ta ge ji le se bar ya la si ge she le
1: Maji chao yin nang, ngan chao pyo me rei di loka di kya zo dan dambi yi pang zui mang zui zung zui di me toa dung zha ji yin si xie zi yore. Ta di nang ne, te sa kya ri dung di ngan chao do di zong la ayu nang ke tayo dang, gong nang ke si di di rei chi cha yore. Ti yin si kwe ya gyun zayang kar rea si su. Ta di ngan cha xia su na ri zung le ri ki chue du te sa kya ri dung di la zong bi ling ki chung chue nyang a ki kya bo si xie su di rei chi cha yore. Te sa kya ri dung di ta ji pang zhang si ne ra ci gang ke chang di la da di zong la ki sa kya ri dung pi wye ki chen bu dun di 이게 동장다 제스네 증거요리 대인디 중재년아 그 제부 인스 진짜 지시요리 니네 그사 제부 중티네 나위 지조기 다 지금 지시리 막든기 롬도리 변조기 지시리 지시 망수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돌 신주 체교수네 제시 전단기 가장 그 진보요 대인디 좀 그사 제부 중디 전단지 제자 근류기 전신스 이제기 숨네 차샤와 이나 야가게 마하 바랏네 독주에 라마네 독주에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 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 줘야 요 말이야. 풍송 처부 줘야 요 말이야. 왕주 동바 망부 디제 디기 동 동주 시에 용도 좀 대사 대비 중디 도동의 풍송송 지조 지조도 두고 요래라. 방장 뒤에 지만 지만도 두고 요래. 디인 디기 다지 대사 대비 중디야 진단 침부 찍지.
0: 가타양데마샹다 토피골라티두 자리 상에 잠드 나도 공다티두 팅게 통라송다 동연일 공다티두 자라 접속 공다 만일 공다티두 착해 로마치드 오봉야체라 봉효타르 텝진셀란다가 살 르파차라 차도 견에 차제타 공다 친다 다르 몽더르 샤몽 고정 모정 로모 터르 더제차 상을라 어창고시 니사시데 가타양 컨다마샹다 도조 더조 게제드 킹알라 야란론데 다르 로바시게 컨둘라 카다 카르바시데 야코레 롬고 롬바 나바 초 다 멜렌 제르부 사샤 쳇다리 드 시셀라 사셰르디고 타가게드 마이 메드 페니뽕 마토르디고 봉연다다 메다 멜렌 제르부 사샤 쳇다 니마 멜리 체파시고 레바멜레가시고서도 장르님

야야 노리 거 쩨버냐리보 야야 고무리 거 냠쇼탈리보 야야 쪼무리 거 나가리 케사로 야야 케사세메 케사디두와 야야 달레리 테사두세티보 야야 텐라사르고 나가리 단더와 야야 단더세 단더와 야르카보 야야 샤알라디메 테도 케사로 야야 단더세

0: 간 냥라보여레 닌사사지 체니사지 산돌 레마타비 무조저 만지 지사시지 농탄도 수비 무소리 토와여지 토른 로제디 사바 도제다 니데 뒤세니다 저와 담보여레 사바 도제 미 유도 인도 레가 랭가제 만지 닌사사지 시지 롱고르다 라보여메 사바 도제 미 유도 순자리 같이 만지 닌사사지 시지 무서디비 토르시니 두통아 사주 준란 중기 롱글리 뇽터야 자자 주의 도와요. 안저들에는 산도리지 년사사지 진조수 심바다 로위 운진세 망도 심바디 칸지 열롱 세저 망도 심바리 뇽와요. 예야 난그 사퇴 말아가 주도다 럭바도 온디 히미지 실리 지라도 소와디 만이 제삽시지 제만도 소와다 저와요. 퇴는 소주 제삽 토간도 리지 롱칸치비 양제 양롱두치 기기도 송화다 풍조그 딘춤지지 지지차저 주봉그 딘춤진주지 제차저 주도라 양민지지 효지 제송이 차나그 우순두치 겐토 송화다 대하 인주시효 기질송이 하타치 용세 제마도 송화시 차하자 주세 제마롱조그여라 신욕시바다는 산지 문수지 근로 하셔지 농탄물이 문서집에 도와요. 세리 예찰 주도가 세군홍 제만도 송화다. 자세 예찰지 누바 자도 송화디 파르치 손젠다. 같은 힘이 간지 말아가 주시 제자도 송화리 송화리. 원장 양로마이 왕가 세흉 여차 무상화다. 자난가 은홍 팀송다. 자지 칠시주 주세 제마론 로신 루포그 퇴쇼 바디지 제마던 로기예비 퇴송 보치 두소시나 른칸라 양지조쿠 제마론 로기예레 저거지지 제설 주도게 예철 제서셔바 뇌효다 리조 제서그 누바 제인도 로다인비 가디 자지 저거지 뇽도 소나 루포라 두딘 도냔정라 대단힌도 차난게 산지 에슈르쇼죠 주체양 마르차바다 공인민비 에만쇼주 주세 마라차비 제디 공예제 에머쇼주 주세 마차비 제리치와요 친빈난가 자지 에머쇼다 락버도 공예제 에만쇼주 주세 데리 도디 젠소론로지요 소지 제삽 산지 솔롱군비 고요가 능하자 소지 소주 응원사 멜력반정 사디 소차자 최진 지불리 응원받다나 사밭 도세다 뇌지 시빌 리빈난가 저주 가제게 제살라 휴지 응사도 못해줘요. 세디 사바 도세 미 유도니 제동제 차진우 도세 겐토르 송화다 뛰니 처포마보 전자론 저위 중시당 차용주 구경암이 소르추 자중 시다 장렌인 차용주 구경알티 소추 자중시 르주 처주 비제당 처주 비니 문당왕 제비 다세주요. 예야 당차난그 소지 시다 소지 이익 주세자 마르차바다 린도 르지 양준 구두주 정하와디 지지 양디 준지 개만동주의 따이 초당 디지 예찹 농탄이 도간그 구도 여위 도미 뒤라 르지 주의 예찬는 시이차니 도뇨 남바인라 농지지 도뇨라 농지지 조뇨라와당 루시 차봉그 샤다 차봉그 난돈 저디 차봉 주장 용락이여버리 디지 차지던 레비 신종 레비 용서 긴트 맨데 소차 응휘시발에 시설다나 양용 실은 은지 손로 가시지 뜻하다 자 상 세수 진치 여저 뒤세라 주도 성화디 세저 제만도 성화 소란 저와여 산지 물리 찾아시바주 당차 나당 캔디세 토아시여지 님버짜마비 차네다 라빈 주두소와 시두소여 예야 양용승 은지 능한 자주 들린시지 망도 심바다 차는 자주 구수 진주소 심바디 터보 마보 망도 심바다 자와여 송 산디 고요그 르본 구셔라 티비 휴지 주지 마보시게 산디 주미 구셔준 휴라 최인지 대바 마세 사바 도세 문자와래야 해봐여 베나 사바신도 토위 사코도 사치위 연용 차내제 리비시레라 휴진 태반나 유진 조어임 구선 렌즈즈 다디 구디나도 딘디가 진심이 원자 사바토와다 렘위 사코도 리치죠 양들라 휴진 대시마 양용 르자제 리치라 순한시디 디년차 텐다고 다달라 중국 천지시비 르봉근구시 주주 개인도죠 산주 솔로니오의 고역 구시 주주라 휴진 대바디 탈란나 주바주 어제 발리 조 로이 우라다 차장구세다 님파시 수운디에 발리 생해 쪽번어 봐 체제 다다 생기면은 별랑송조 내린 공고 처지 된지지 주비 산지 주민 자지 쇼된 시비 난데래 넘버스 문제는 건 제일
1: Bertang Silu Sori Yung Lu Da Song Tun Jewi Niri Ju Tap Dang
2: Jong Chua Kang Da Di Song Hi Ji Ni Di Ta Lang Tun Nu Ni Ling Mur Yue
1: Singhi Namba Tata Che Che Sing Yi Ba Ne Kam Ki Lung Tin Che Di Ta Lang Tun Hi Bi Le Ching Di Re
2: Che Nambi Di Ta Lang Tun Hi Bi Kam Ki Lung Tin Sing Ju Ro Ga Si Hyo
1: Nga Tsui Che Che Lu Sien Nin Che Di Ta Lang Sen Kur Xie Jin Yue
2: Chichi, ngachilin chila do nan si jo ma jiba nuru.

친나나 마요다 나 고기 초앙은노 고기 묘요들라 동아 이두 양답이고니 묘요들라 동아 이지터 힌도 같이 무제진니까 근데 인두 동아 군둘라 시토가 묘요들라 동아 이로 이동가 다시 지다 초안노라 비슈 모세이로시

이나양 디너 렌데서 차라미 예비 가상 매도 기단자와 세주 장비 저외보 강사라 시도제 반바인 여바시 람제 망더 동아당 人力 당긴 서더 준바 랑콘 조사 제제 동아 지시지 시서 레가 디위 망와 저그 제바시 샤미는 상하이 종제제 카주지비 베셔라 리지비 제도 초중가 조장 인바당 다체 이제 종위제 수지 연바당 진리 시장 연비 긴크인 여바시 공기 카급이 별셔를 리지비 망예리그 투고 창더 동안이 카주비 별셔를 리지비 퇴리 시승당 도친 동의 발당 디니 카주지비 별셔를 리지비 주숑 사듀당 시당 사듀라 군디 동의 발 난수 산이디기 당연 리지바당 냠더 닝주의 딘충당 양비 샹비 시디에 다지당 딘힝가 매제 탄상 조진라 또 휴시선 부인 여지 성바시 생각나마초 공도 생바디에는 탄상 종사도 가상미도 예비거인

0: 야 톰나 아보다 알리 파우리야 달라보야 셰다 전제리야 전통고 봉마 쇼신제야 산이보야 마아스드디나야 자셔보 오 어머슈레리야 라슈보야 사암타향도리야 내리오 봉마 예차리야 바타모보야 로토 쇼신조야 가르타모보 바압토 쇼신바야 나다기 보야 사주 람주시야 살아오 사지 텐다우야 열라보야 열지 텐다우야 다풍마 원지 도신다시야 레타무보야 파아자다네테야 다나포보야 대통신다시야 대리보야 레케 파투데야 레카나보야 나비 프람시야 마고롤라 달미 델링 카르키 이라 테타르쇼 타파도 시그라시 타모테 멜레케 유탄돌리키 카타테 네 릴링 카르키 레가 타몬드스네비 타이 페샨 자슈모모도 쭈비케 툴라 쳇타 자슈모모 쭈비케 툴라 티브 샹남르 제르브 살 테네시타리 탈레 타모고 리마 타모도 주티 니마 멜레케 쳇파 렘바 멜레케 레카 달란 증난 증동시다 고지 탐류케샤 쳇다 타 고지 리세드 탑신 능 운타가 현유케 캐샤 티비케 툴라 티브 링 카르키 파 나디게 서발라 티디모 남르자르보 가사샤 탐색 메시 툰루 유리 게딩 미히 라루 유리 소쇼 올레 헨디 메텍 다나 다이어리 다나 파티고 나 체토 쇼크 타제리 카타제리 세네 디비케 카테 예디테제 첸고 테리 티 알로 체케 데팅 티디 유튜브 데 생게 카테 티디 카타 양데마 샹타 코레 샤탄고레 메선 말레 동만 냐라 피엔 벨레 타버 야라 타르겐 지레 세버 야라 시게 셰레
1: Maji chao yi na, rancho pyo me zhi di loka di kya zu dan dambi yi pang zhu, mang zhu zung zhi ji, me to dung zha ji yin si xie zhi. Ta di nang ne, te sa kya zhu dung di, man zhu do di zhu la, ayu nang ke tayo dang, gong hai nang ke si di, di le chi cha yuwa. Ti yin si kwe ya, gyun zhe yang kar kya si su. Ta de ngana cha xia su na, ri zhung le ri ki chue du, te sa kya zhu dung di la, zhung bi ling ki chung zhu nyang a ki kya bo si, xie zhu ting zhe chi cha yuwa. Te sa kya zhu dung di, ta ji pang zhan si ne zha, ci gang ke chang di la da di zhu la, te sa kya zhu dung pi wye ki chen bu dun 이게 동장다 제수는 중요해요. 대인지 중재년한테 제보 인스 진짜 지시해요. 니네 기사제비 중티네 나위 지조기다 지금 지시제 막둥기 롬로회 변조기 지시제 지신망쇠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도를 신주 체계수네 제시 전단대 가장 그 친구요 대인도 좀 기사제비 중티 전단직 제자 근류기 정신 스티지기 순례 차이샤와 이는 야가게 망하 바랏네 독주제 라마니아 독주제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 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도 해요 말 풍성 처수도 해요 말 왕조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동주 시에 용도 좀 대사제의 중디 더동의 풍성성 지도 지도서 주비요래라 반장제의 지만 지만도 주요래 디인디 디 다지 대사제의 중디야 진단 친구 지지

0: Bejong longting ngenting leikong, kamke lhopti leichen.
1: Bejong longting ngenting leikong, kamke lhopti leichen.
2: Jachiwi Sengke Namba, nga nga Bejong longting ngenting leikong, kamke longting je sanda chichin leichen ke gengen lozo nye mayin. Tene ta nga zoki Lontun Goma ga nong la, dini ta jindu ju golo ngan cho chasang ji son son ba re. Di indil ta tiye dan jil ni zhuwa ni rabu chi san yi xia ji kwe yore. Di indil tomar zhuwa di ni yu golo ma sahin do di chi xia di din. Dini zhuwa dambo di kang re se ba yin na, ta jindu ju tuen ju yu chudu ma xin yun bi gas la. Ani ci jen ni da dabar njir ri se ni. Dini ci jen de la, tuen bi ci jen de, mun tuen bi ci jen de, naba nying dang. Ani dapa sini, ta sen rabu ji sungpa re. Tien dira ta chua tangpo di kaan re sani ta jindu ji ka sila thunbi cijin saya te tang, man thunbi cijin saya, o tien yin ji chepar te beji ki thunin jina kanji jin jie gu gu re saya, o ta tere. Ta tien dira thunbi cijin da man thunbi cijin ninga de kon rawe cha di chir zina ninga ta cijin lan yu pa te re. Jindu ki chiti cijin lan yu pa re. Ta man rawe cha ninga ka na yu re sani ji thunba tang, ji man thunba saya, o ta dik thun kwa ringa pa re saya. Tate chenraa se ni tumbi tsijin yin jina zoo de chere zina ta jidin nga shi ni tambara shi ni di barda la ane jayang san ki jindu ki chedi jayung di sila ane di tabu ki jindu ki chedi jing niba ka ane ko tsiki nyam de nga li jang kono nziba chi da zoi cha ni ane ko jadang ka nanjir se na mudu jayi nyam de chere se dili ane ko hajang ka ta nyensha da nyamba chil kor yir tugu yoris tenri yendir tela ta tumbi tsijin se yoris ta peren rabo ji yaba yin na gazu nzi jang nzi se lenda nyenyang nyen se lenda nzi jang nzi de tabu ane tumbi ki tsini jika barda la teni jindu ki chedi jari tenri jila ane tumbi tsijin nyo yoris yari ta ndag ko tsiki jen ju tonde zo de ngan zo nyenga ji kasa la ta rajin ga nona chiri zina ndag peshe ta hajang ka ta chenpo tong gare teni nyingba de chiri zina ta mantubi tsijin re ta mantubi tsijin se dili zo de chiri zina ta jede nga shu mantumba nyi ju parda la ane chayang hang san ga che de yarni ane tsiga ko nyamde nzibar shebi ka tenze ka jen de ga che jila ko mantubi tsijin ju ba za gyo re ta tala pe cha gyan na nzi chang sāmbā ngēn tāp. Tēnē pēchā yāna yuantēn chē yāng, tēnē shē pā mēn sē lēn tā. Tān tē kā sē lēn yāna yuantēn chē sē yā tē tāng, shē pā mēn sē yā, ndē nī tō tēn ngā shē mēntō mā chā pā rē. Yuantēn chē sē tī lē, tō yī chā nī kōrāng kā gēn sē sē nā mūdū, lik chā sē nā mūdū, kōrāng kā yuantēn tē yā jē kō kō yā rē. Nī shē pā mēn sē yā tī sē lē, kō ngēn chā, kō mēn bī chā. Ani xuan ji cha di jie di yore. Devi di sila ko de tabu ko zangen tang xuan ki cha ni ki cha ni ko mantoba tabu jade pari. Deyang zayi cha ni pardala tani mei gara zayi gara de yuante che yang zani yangda di jie wiko ni ani nga xin ni da dosi ji kurang mantoba tengi yore. Ta de tabu ji la ani mantobi ci jie se yore. Ta nda tabi yin jina tunbi ci jina mantobi ci jie se ya tiki ta chepan rabo di jina tani jiki tonin jie gara. Ani zhuang ni ma di gara yi se di la ta dapa di xin yun bika sila sila shidang ka ni ane pensun dapa tang, ngami shima dapa tang, shimi ngama dapa zin. Ta teza na maze pa taru chere, kore deja di cizu ngi la maden pa, ane kore xuzi dupi ki dapa zang zin, shetan kala ta nama yena puji shena nrikindu. Ta di nanga, ngami shima dapa tang, shimi ngama dapa zin ya te, dapa yin na, yang koni paru la chepa te, yang tosi ji, mana nga puji yopa yin zang, te chepa ta jatarin jie go kore yin zi ya te. Ta ngami shima dapa zin ya, nda tabi lan chunpa yin na, per na, Lomi chang xina gegen chi mi chigi dara. Ta ndai kasi la, lomi chang xina xibi ki chang ra te, ani ngamak tzitala ya zhani, lomi chang xina zhani, di ji lo, di shima la, ani gegen chi mi chigi zhani, teni xiong re, tsi nga xin nyi xiong re. Ta ndai tabalan cun pa yin na, lomi chang xina xibi ki chang ra te, ani dhiji cha diyo zhani. Lomi chang xina xibi ki chang ra te dhiji zhani, te ka kaan ten kaan te gogo yore zhani, di lo, di nju la, di shima la xiong mi ka, gegen chi mi chigi zhani. Loma ke xina gegen xie jo giris, gegen ke lixi se atis. Ani gegen chi xiba te lomi chang xibi ki chang ra ngaman dek dupas. Tanda tabla chiri zina, ani ngami shima dupas. Ngamara shumi jindu ji chiti gu shima ke tuhendi chiri zina, ani ku dugu yore se ware. Tanda tabla ngami shima dupas. Ta shumi ngama dupas zina, ta korangin go dupas. gosa de kor dogo gori oya deje ji jende ji chede njulu ma kwe ni ani ti deje ji bi ko jede de ngama le yakke bas ta pe cha yana ki bi li hi de jai chang hi da ba de ni chang na de jai chang hi se ni chima ma kwe de ni so deje ko jende ji chede ka ra se ni chang ra de ji bi chang hi ko se bi chang hi ko se an de ki khul ka de ba re se na ni ngama la jai chang hi hi bi ka ji chang na de ko ka de ba re se na ni ngama ra shu wi bi hi ba de どばしどばしてんでろ、島が全然違ってて、波全然違ってるじゃん。どばです。どたぶんちりせてる。あの、しみ、がまどばせやる。で、波島どばで、しみがまどばで、ちゃいちゃんにこう、ちぐけしゃけ絶対の地上がなばがちゃんに、あにこうとつじ、まらなぶちゃてばれ。またどちりせてる。あ、今後、本当にこの、あに、産業が弱にやばた、ていこうなんぞま、どでいち、おひばてねち。
3: 다다 지지 심바디는 베종 농촌 인진 리콘 감기 섬다 로티 레친시 샬라먼팅 안치 레친 신제 가스혀
2: 데네 다다리 가스 바바 히자드 가레이잖아 아 아니 다 요즈 치리 진주 바 히바 라 아 아니 다 아 진주라 티피크 아 체나이라 지바 히바스야 디그농 다 나바 아 아 하지 히바스야 다 니거스 라지 해봤어요. 다 니고. 다 라지 해봤대라. 아, 쪼디 저르나 다 댄스 성도 토니 아니 마히지. 댄스 담보데 가리잖아. 다 라지지. 아니 체니존. 다 자랑도 토니 아니 라지지 체니존. 데니 니마데 치레잖아. 아니 라지지 자이조서. 아, 스마데 치레잖아. 아니 라지지 저 댄주조서. 어 체니존 왔다. 자이조서다 댄주조서. 자이 차니 아니 체만더스 토니 아니 마히지. 다 라지지 체니존 왔대라. 아 아니 장근 템 삼보라 조근 집이 자와 선지 바랑 그나라 아 아니 간절히 소요 바래세나 자티 되라 라데 슬라 으시니 데라 선비 담보자르 데라 알 선바자르 데나 하당 지바오스 어 데나 하당 지바오스야 그 아니 측강 예 효로 그 지거 토니 아니 하지 지고 데 마데 바시 다 디거 노라 측강 아마 선거 측강 아마 선거 하지 지 체 저설당 지비거니 아 아니 체크롱 뉴스는 니즈와시 어 하지지 체 저설당 집이고니 하지지 체 뉴스 니즈와시 와 대체르지나 지금 가마서지 아니 타마 그 지금 예바 대너 하단 집아 오 예바 니게 아니 하지지 체적고 민 땜비 출지 어 아니 대답 그 최대 대간지 땜발라 아 요그레스 너나 하지지 체 대간을 요 출 야 야나 대조 죽고도 현대 디비고니 너때지 나바시니 대파리스 어 대인들 시찬히 야바이나 자친데고 노나 따조데 니리 직체니 좋아다 니 대답고 최대데 가나 줘서 죽고 때마 왔다 니니도 어 히요 어 자랑고 노 다텔라 토망 안주 자시 코로나마 친데 어 다데지 먼저 바이나 아 시간 안 보고 노나 라데스라 으시니 좀 말 다 라데스라 으시니 세딜다 저 강해교 효율을 있어들었다. 공통 안 저 라데지 체히비 가슬라 라데지 체히비 가슬라 강민 타나 집안이 되라 알은님바 열르스니 어미 강게 타나 진주 그 집안이 봐 진주 그 집안 산이 봐 되라 알은님바 열르 되라 저 양진님바 아 협주대 어디 전 뒤서는 아니 사현지 수히비 체제들이여라 어 대해교 라데 수히 받대 라데지 체가 나니 아니 사현지 수히 받대서 라데 설라 되니 으시니 세디라 깜들 다 라데지 치 스히바 데라 아 아니 양이그 닝바 아게지 으스 야나 협제데 제르잖아 파 시바 야나 파 돌나스야 다 도도킹나 사치 스히바 데라 양 아게지 으도 파 시바 이나스야 다 또 파 시바 시나 아니 강저그리 있으네 아니 사장바들 하더라 와 사람바 딘디스 지금 담보 되게 아니 사디 된겨 어 히바 데스 라데스 으시니스 다 라데스 으시체비 지 사장바 하바 데라 대라 숨비 담보셔르스 하래 다 대라 숨비 담보셔르스 지가 님바고 노라 대라 숨비 담보셔르 키비게 대라스야데 간로 고기 바레스나 대라 키바도 곤드 어 사기스라 어드 파시니 하비게 사주로 오 사대라 고기 바레 다 대답 사대라 숨비 담보셔르스나 대라 숨바죠 담보셔고 그레스 다 숨비 담보셔르 숨비 담보셔르 키반도 간로 고기 바레스 딜 시탄 칸로 사시 선주보데 아, 드네 대바 딩다 셰가 대바 셰질은 가서 야셰고요. 아. 딜 대바 딩다 셰가 셰질 야시비가 나니. 아니 네가지 스마히바데 사실 선주 그 대바 스마트 고기 봐. 아니 대바 스마트 거래 했잖아. 아니 따디디 차디로 와. 가디 자디 따디에서니 따디디 저러잖아. 대바 스마리. 숨비 당보 저러잖아. 숨바주 당보서. 당보대 강게 당보서. 이 숨바가 당보서. 어 대바 스마트 당보대 거래 해서 봐. 아니 대바 스마트 얘기 당보대 딱 거래 되러 와. 따따따나 되게 대바 지리. 아니 대주 당보대 아니 따디 딱 거란 차디요. 어 딘딜 어 공들 아니 사디라. 아니 사지 선지게 대바 담보지 이게 대바 선바지 이게 담보 따디야 저러서 와. 어야 따디 저러서. 데미디스는 살아 따져라스. 살아 따져고 디스 컨트리스는 아니 사다다 따히 받아 주고요. 데니 지가 님 받다 데니 아니 사다다 따히 받아 주고요. 딱간들 살아 따져라 히비까지 사디 공고진다 따디 미기 그쪽에 여기 받대. 그걸 친일이야. 다 데르데르 얘기서 때요 말이 고시다게 열스야지 마도르 닌주 진주 그쳐데 제고가 야나처럼 고젠던 민주 그쳐데 제기 간데 제기로도 때요 말이데 왜자 자위 찬이 처리잖아 아니 살라 열히 비가살 상고진신이 디오도 고르 따데 제기 바디 휴고기 바리 젠제 처리잖아 살라 따데고 닌주감 요나 진주 요마나 양주 강그 처리하고 제지와 말아 사진고를 따지는 따디 사진 연주기서도 제어 말해 사기질 따지는 어 진주기서도 제어 말해 아니 양주서 대여자 희망이 말해 대인들 니가서라 살아 따지를 희망대 아니 사된 고진신이 뒤우들 따지자 기받대 맞아 휴를 거기 말해 따 대모래 대인들 사다다 따 희망대 좀 말해 대라 알 선바지를 따 지금 선바가 놀 대라 알 선바지를 희비까지 대라 희망대 강 거기 말해서는 따 공들 지금 담보 님반이 그까지 저처럼 사다다 따 희망대 거기 말해 다 사다다 따히바 데라스 알 선바지르스나 아니 양주 선바데 자고그리스 다 양주 선바데 처리스나 아니 징부 데려와 이트 디미디스 사다다 따히바 데라 알 선바 징부 데 자고디스 컨트라바리스나 아니 사다다 딴주부 데히바 데트바 더처리스 디르다 니까지 히지그다 하지그 체데 데레스 기어 데라 알 선바지르스니 데 하지그 체 사다다 딴부 데트바 와 더처리스나 치카 나마선데 다 치카 지마 데널 하랑 지바 오세야 대널 하다지바오 대널 하다지바오 히비가지 대널 관고기 바래잖아 다 고도 치칸 담보 님바선 그 드비가 하지가 체 사다다 다는 못 대히바 대라고기 바래 다 대히비가 하지가 체 대는 대 가한테 말아 줘 그래잖아 대 가한테 말아 줘 그래잖아 대널 하다지바오 선 오 대는 다 아 대자 대 가야 루마히 아니 아 마조니 어 대자 대 가야 루마히 마조니 아니 하마지 어 대주 옆에 대는 줄 그래스 但你讲是蛤蟆的鸡巴这样的做起来就难哒，吃对蛤蟆个绝佳在那么多，吃对蛤蟆个黑几个天大的，啊你就麻着呢，天就到了大龙呀，个天下刚呀龙啊，去绝叫啥的吧，黑叫啥的吧，个天不天你就把样子，你讲是那蛤蟆的鸡巴哦，得吃的吃的呢，垃圾食你就把的是，啊垃圾食你就把的，但得到大大吃的是那样子，那吃阎王的黑皮个叫淡薄。라드 히어로와 히스마그노라 라드 조지어로와 디나 라드 세나무두 야나 조시 세나무두 가나로 고고라 소바그치 니테나 체체 휴테나 아니 따나로 또 되자우나 체주지어로와 디인들 라다 조치 그 체지 덴덴서 다 간들라 하지 그 체기 덴덴서니 베데 코로 카테가 가다 비차디오리 아니 조치 인제나 까빠지 덴데지 레히 아니 조바 덴겨로와 왠자 하지이나 조브라 마테나 딘주들 다루 대자 하마히 요버테 뱅겨스 뱅겨스 데미디스르 데니니 치르잖아 아니 자완이는 그런 문화가지 제주고 니반대도다 자완이는 문화다 니 찾게 봐 데미디스르 줄 데날 하단 지바오 히비가 데니 치간 너가 조치하잖아 다 하지지 치 데데게 대가한테 말아 요소지다 대조스 대조르데 치르잖아 하장거다 디비슬지 너데고 거니 아니 내가 봐 오다 데리지 찾아요 리스 너데지 거니 내가 봐 데리지 이 찾아요 와 데인들다 네 자와가 되니 효로간데 저 돈으로 얘기해 봐야이나 되니 지금 아마 선거 하지지 치대 라든지 치기는 사기지 쓰기 받으려는 좋았더니 아니 저따를 주쳤다 지금 타마 되게 아니 대다 보고다 하지지 치대 대다 때 대강한테 말은 이제 비출 때 아니 대기 받는 지리스 단도 지리스나다 로비 테미 선보다 랑긴 제비 선집 자와가 만든 테니비다 하지지 골지 다 난데도 다 내지시니 이게 야바이나 왔다 던지지 자리에스 왔다 내지 다 뒤받지 다 오나 단 뒤가서라 다 안 소치리세디르 양 냔주기사지요 또 가르세디르 다 다달라 아라레 강제반난 거 다 이토들 용체도 그 꼴힌 시비가 하지게 쳇대라 아니 사다다 단루부 대당 단루부 대당 单独不对的，对对对，是那垃圾个吃剩了不就是？用钱的别去东西吧是。

yede wen jia tuan me gen zhe bi ge zha shen ji ba rang ge na la sa de de ma do de jiang dang a de zha de ni ne ji de zhe na ani dui yao ma ris tuan ma de ba de qin de jin na si yao me na o tuan me ge de ni a shen ji ba zha zhe bi de ge ji da ni zhen bu de ge ji ani gang zu bie gang jian ba ji a men na ji ge rong a to ge ge xia dang a ani xi ji da yi to ge lan ni gang ge nong la 아니 단르부 때에다 단르부 때때니도 아 하지 그 책은 남아가 돈 놓고 배시 동서 된듯이 자원이 그런 매비 진짜지 애이나 사니까 아 그 도파 된듯이 니가서라 그런 런쇼 그거 뉴스 봐. 된듯이 중국이. 다음 회자 대어마를 처리세들 사다다 단르부 때이나라 단르부 때이나라 단르부 때이나라 때때때서 그 최수보의 처리이잖아. 아 아니 그런 나니 어째부 뒤까지 그런 배시 동서 여대 봐. 또 여봤대 랑가 꾸미히 봐 많이 봐. 때 니체 줘더니 이니 쿵도 돼서 돈이 대박이 되더 그랬어. 다들 간래에서나 다 담보 아니 대자듯이 대자듯이. 다 대자듯이 되서들 그런 니체 니 아니 사지 그 책 남아 그 돈이 그 배시 돈서 여래스. 대 옆이 쿵도 처리에서나 제 아니 프랑스를 냐르드비 그 동호기 이니 여러와. 프랑스는 녀대비 그 동인이 그 놀아 죄샤 멜람스야 그 참바치요 바시 다 디고 놀아 간데지요 바리 있으나 름주 니 리족데스 름주 니 리족데스 와 사자다 자너 또 가서 이 조세야 니기 지라 단도 데스야 지제요 라속데 히비데스 리족세야 때 녀체 그다 인인 저 동로아 딘산이나 라속히 바데스 근데 름주 니 리족데스 니 양주 사기 있으라 와 사지 그제 단도 데데제 되네 양 디고 놀아 dēng tōng chā jē jū lī zhōk dēs lī sēn jū jī lā nē jīng cēpā rā xēpā tāng sēni dēng tōng chā jē jū lī zhōk dē lī sēn jū jī lā nē jīng cēpā rā xēpā tāng sēni tā hā jāng gā jirī sābō gō nī dāng rūpa dēdā dē jirī sēna nī lā jī jī chē gā nā bā gā tōng dē pēshē tōng rā dī gā sā lā lī zhōk dē sēni yāng jū sā jī sā lā dāng rūpa dē jē jī 아 그런 나유게 나비 아니 샤르 슈딘 저 랍스야 뱅그 나비 나비 진도와 오다 디그 놓라 야 간수 요리스 랩데 스위스 어 랩데 세 살라다 란드불레 바스기 랩다는 못 랩데 스위스니 오 디미디선 랩데 스위스니 샤와 나치니 이제 바르달라 아니 대다데 제니 오 찬쇼 이거 하지 나바 진이 비시 돈 랩데 스위스 디가살아요 양주 사그지스로 사랑은 탈라 아니 대다 아가 하지 그 제대제 바스 Tendeng yinpa yinza, bensin nita sungu toni nga su kanshi yin dukse dili, dandu mu dee hibi ki lhati yin shi shi le, ko sada nipa za ma yinpa, ngay che ki tiga ni, dandu mu dee di chirina lhati ki chir, beshi tong su yue ba, ten nga su hita yin dukse, ten chirina tedraji korishi. Ani nima di chirisana ta tedraji korishi, dandu mu dee hibi ki tedraji korishi. Ta tedraji lhati si beshi tongwa de, yang yini ku kong kanyo yorisana, chi farinsa le nyadibi ki tong yini ki nona, zinbi che di sobi melansi yaka. 전부 이치도 소유고 멜랑스야. 다 되지요 바래. 멜랑기 얘기죠. 와야다 뒤가 놓나? 강쇼리잖아. 담비 춘초 좀바당 데데스. 담비 춘초 좀바당 데데스. 라다다다는 게 댕기지 따는 데스는 대장 되지요. 데데스. 야? 뒤가 놓나? 체레 나시 이신이 저 파마 라족 데스. 라족 데스. 라속 데스. 니가슬라 사잖아 자노로 저 가스기 좀 양주 사기 이제는 대다지요. 라족 데스. 양 체르 나시 파마 리족데스니 오 사다자단 소 과시 소 기스르 데다자 딘들 그로 쯔엔보이 체드 소 메라세안 디 랑고노라야 데다데 체르잖아 사지 그 체그나 바지네 티선자지 쇼요 다데 마이 바게 양 파레스르 녀비 그 동호 이니도 메람스야 그 메랑크야 이니 담진도와 디그노라 체르잖아 톰노 니비 잔나 팜지데 가닌 추위 랍친 축바여세니 오 치제그나 바 토니 어 저리나 내다리 저리 사지를 지슈 토니 니비 잔나 팜지데스 바가야다 자케고 제스기 지세 안 되긴 지스 단놈 때지 어 딘상 책 토단 지바지네 나라라서 장터 때지 사기 지들 때는 못 되지니 지데스야 지슈 야 디고 놀라 라나 니바 양다 브라 조피 샹집라 짬데스 샹집라 짬데 바라자 짬마스기 짬스니 어 드니 사랑 지들 단놈 때지 어 드니 데이다 단데 리게 벤세 뭐뇨와지 다루나 치레스나 이니 이나 이니 몰라요 고 요소 바레 다 니까스나 간조다 고 사지 그 베자도 참았더니 디니르다 니들아 띠야 바에나 치치기도 세디라 아니 따누무 띠기 비게 데다 데야 아니 사지 그 치레 베세 베세 동아데 아니 시질 고 좀 맞아 많이 봐 언년체니 오다 데 사지 그 치네 여바디기 디니르 갑텔라다

0: 이거 다 최최국원이 그로 타지 비게 된지 희노지 마돌 대응이 니스다 다던 거 말해세니 뭐 희지대
1: 진주 체만만데 팀진다 러브 팀이 저주 지진다 지지 체만 지비에 롱진다 싱겐 체만나라 가든샤
2: 제제 라산 우미 치다리 총제 리시 중지 최주진 다제 기비 용로 비찬더
0: 选择新给部位,新松部。 다른 못 되나 진주 사게 차기스 집이 신이 집이 제지 차지요. 전쟁에 봐야자 아니 서적바가 용건나디야 따다 절에서는 쪼고 진주단 레비가 아니 치체대소 된거 여러와 어디면 진주단 레비 치체 땡방지 그거 서적바지 용거 아니 치지다 아니 용스터바 진주 절에는 사다다 따는 못 되대 따다 절에서는 아니 진주 사단 레비가 제지 차지요. 대인들은 서적바가 용건나 쪼 진주단 레비 치체 땡방지 아니 그 치진어버대다 통근도스 다데근도는 조제기리 진진의 치르세데 시르코르 선주빠가 자와가노는 아니 진주다 만저와가 치 직장 때여바 말해서야 되게 돼 말해 빼난간소 시다는 레라지가서 아니 찌다 찌다 진르지가서라 고로 짱다 고 던지 거 고로 미살 거 고로 기바 쳐봐야 되미 그 아니 치자 고 치지 그 대제 소속으로는 치지 조 가시지 아니 양 고 대자 진주다 만저나야 아니 고 기바 고 전부 잡아지 여바인자 된제그 그런 진짜 가히 가히지 고다 진주 집아 미연도 고 용문으로 때 받던데 니어레스 제대 왜자 다 대답 그 진짜 때 하장은 용요 대답 들나 대답 들나 아니 진짜 예바 못해왔지 아니 저리나 고 진주 그 집이 그 최장장 잡아 차디요 진주 그 집이 최장장 잡아 차디요 대라 때니 아니 하지지 간다라야다 진주 사단 레위 그 아니 때라데 사다다 나는 데 때라데 아니 용문으로 니스네 바레스 용노는 있을 때 말이지. 대치시. 따로 전세 예지 여바도 처리했어야 되겠다. 선주박이 용든 제비 가슬. 다 전부 그 대가라서 뒤 가슬. 아니 안조 백개도 그 놓나다. 배시 돈데 비그. 사지 그 책은 너니 아니 사다다 따는 뭐 되게 때다는 처리잖아다. 사지 그 책 쪼그 좀 보시니. 그 배시 돈 거요. 어때들 전세 된이나 때니 아니 선주박이 저 롱가 나라 아니 사다다 다는 뭐게 되는데 아니 니티시 바레스야 되지 니스네 바레스야 되지 다 디그 마이바가 다 고제 메피그 때 짱바지로 와 때 짱바데 다 천대리 니스 마테 마치레스 되리 대다 나서 라데지 가서라 단으로 또다 그 또 나서 봐도 또 받고 지 진주다 만져와 아고 미기 딱 잡아라 와 진주 찍어 나라 매바레 니네 진주다 만져와 그 된적 찍지 마치 아니 되게 되는 쇠 봐야 나고 식당 갔다 놓으면 되지 공도 해봐 공도 가서 쿵 장야 대소 나기 찍고 빛이 똥똥 그 열을 때 왜냐 그 첸드 그 여쭈 그 찬이 대장 그런 땡 잡아놨지 사다다 따 놓으면 될 또 너르나 그 대자 땡 잡아지 말이 여쭈 그 찬이 땡자 많이 받아 하고 저쭈 그 찬이 진주도 되고 그 찌지 많이 봐 마치 그 되게 되는 쇠 봐야 나 대자도 너르나 아니 따 놓으면 되지 장바 그 찌지 지르잖아 아니 하지 그 찌고 너는 찌 파바다 하지 야나 저는 하지지 책으로 제 이나다 보지 마도 아니 제 좋다부도 좋다부도 돈이 없고 비시 동거여서 말해 진짜 되나 때니 아니 선지바가 자와가 용 롱은 나오나 아니 때다 저러잖아 아 공이스 마대 바래 니스 마대 바대 하지다 니스 마대 탐해 주고 기바 대서 마셔 바래 진짜 되나 때니 아니 니스 마대 바래스 근데 대다데 양 니스 마대 비기 진짜 처리 있어야 돼 shir

0: 단 뭐 대히 반데 미지기 차니 다그트 되어와 디인으로 코 쳇츠기 차니 이야 바이나 그 진주단 제비기 체제제 아 야나 진주기 제비 체제제 제데 왜자 스치바가 짜가 놓나 간데 지어리 있잖아 강민 그는 양타르 스발라노 에저와 타니왕도 승예디 므비왕도 여런저 대주왕도 니이노스니 아 스치바가 뉴르마나 단도 뭐 대히 비기 대다데 코로 로스노 사르르 치니 떼어바스 어체 라완지니 가슬라고 대다데 저는 로스 사와진 떼어바 떼어바 예자 아니 디가서 마히바레스 너 저러서 나가서 공도 진데 히비까지 강다다 잡으리 고 진데 그 자고 놀라야 강다데 고 마디기 진데 저러지나 아니 고야 강다데 시다지 가서 고 로스 떼어로 와 데이비드스는 순집박이 용 종당의 찬이 얘기하바이나 제대지 nga 제끼데 공가실 어는 레니사 렌스라서 바텐데 고 디니 고 땡겨요 말에 근데 이 바이자 대다도 고 로스 떼 얘기하바이자 아니 가서 니스 마디바레스 아니 니게 차니 아니 쯔비 디가려야 베게고노나 고때 공그 때다 때짱바 그다 때다 되는 자 아니 라지 그 체그노나요 제 파바히 그 마도 쪼그 쳐들 바치 아니 비시 또 요 메시지 진짜 대니나 대니 아니 때다도 치려잖아 다 아 장게 템 삼보자 그 자와랑 그 나라 아니 공이스 아 마데 마레스 다 회장 다 너다고 걸로 쪼치야 치려잖아 다 이닌 대소 쪼 공직니 아 이닌 대소 쪼 마지 콩잡지 쩔니 아, 다 파제다 되는데 인사레즈니 시다가가서 다 지박 돈이 해봤자 마돌 다 자자 자탐바 내데 인사레즈니 그런 사타지비고니 타 타라보지 찌니 다 되는지 얘기나 조지 가머리 대인들 아니 자치 생겼나 밖에요 아니 니 걸라 다른 뭐 대대다 대단히 걸라 아니 라랑소소 그 간태단 간마티 대소 걸라다 제반나 주로 되는 게바 아니 나 초바든지 마돌 아니 다다 해반데 자치 자그 타바그니 타지니 히타바데지 마레스 어디인데다 인데인라 다 선제박 자와 랑고 노노스미다 하지지 고텔라 도디지 고니니 마시에서 마테지 도디지 고니 히에서 마테지 데인들다 드리 디세게 쳔비 드니 혼딘디지 찬데나 나리가지 데인들다 드리 고 혼딘지 나데다 젤테 나조 드니 상히지 드니 조아지 게나 아니 조아 담보데 가레서 바이나 조아 담보데 가레서 바이나 선주바가 자와 랑고 노나 아니 라지지 체 니스네 바르 가레스 라지지 체 니스네 바르 가레스 야데리 터치르잖아 좋아 담보디 좋아 담보디 아니 좋아 닝바 가레스 바이나 다당 안조 비시 동 연비 데니 단르부 데나 단르부 데디 니도 아니 선주바 자 랑고 노나 나 데니 니스 마데비 진센데 간다 바레스 진센데 간다 레스 데니 더 좋아 닝바 근데 좋아서 말 드시리잖아. 자랑 거는 대는 하단 집아 오히비까지 대는 하단 집아 히비가 하단 집아서 안 되나. 아, 고아 간데 되는 거래스. 하단 집아서 안 되나. 좋아 간데 되는 거래스. 보다 늦은 드시리잖아. 드링크 손생지 니기 난데는 제비가다. 아, 좋아서 니 아니 지마 혼도 거는 아니 좋아한데는 제니 사히다. 아니 랭기는 다 하지 자이셔서 대인셔서. 보다 대소 있고 좀 봐야 되지. 아니 참아다 히들이
1: 领钱的总支党协协当年江苏平措党支所来指引中南措大亚木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 논무이 드린체도레체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슈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곰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히
2: 오제제제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아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창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진짜초두즈자리팅세이도라
1: 세이도라
0: 용초비당주조카탄님비로통용지조자소
1: 창양다뷰세이도라이切了，抓把米，金把盆。

0: 토바나바초 대령 세지 조리 강중 사투냥 미스르 치레 린친데이노 자데 히유비 노드엔 카탐보디 신저바지 샤라 노드엔 카니바 그주 침친 통어 상로 동효 시바디 신로 토바나바 베이지 주저저 차드바 도지 잡아당 순나 도지나 니드히 초 침바 카탄리레 카그먼히 친튜 딩조 퇴비자진 차드바 당니지 대나 대는 말라히니 신조 나바처럼 토생 조부 용치 코남니제 최준희비 그주달름 상로 동효 희반의 자리희유 그주달름의 신조 링지제 생위수와 중상효비 직딩희 준퇴비조화유
1: 대배 세모현제 공감상 다들이 자시를 님어대야 너니 호지 대 양의 차로 쏟아라 슈고 레바 땡게레 용아 大家能给我来听见了的呀这是每次去皮了吧了嗯老何老师个老妈吃的这些怎么几个老妈大那都把天天个讲啊天天个搞这一条被个老妈你们的那个俺做娘都准备个老妈累的个老妈三个心个这是个门的个老妈心急的那个皮那个老何老师个老妈养的羊都准备个门的个手老何老师嘛这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
2: 탑돌 슈구 레리 삼제 바클레 제 용비바 딘제 수피게 잘라지 강보 큰제 지야 쓰라지
1: 답중해
2: 답조제
1: 터시들레 터시들레
2: 부지 나 답조제 바 터시들레 쉬어 가라르벤
1: 답조제네 또 매바니
2: 허리미
1: 에 계시키랑 작 쓰라지 답제
2: 어
1: 또디자 초도디레 너부디 식주 빼고데 미스리 소리 차소나 아니 근데 지가
2: 아니 배싸버다
1: 제 장가 도프로 제제 못없나 다시 들레 아니
2: 뭐리미 견들어라
1: 로
2: 하 남주 녀셈 날이야 셈네 망고 지용구도
1: 응
2: 디 삼노 단단다 저여벨
1: 따가라르다 아니 다체나 남주 초에 나게 내주 망고실라 너니 그 삼노 단단라 케바 카르이메 대지 셴네 헌도
2: 와용 당아 타랑쇼가 야 둑슬람다가 야 트링기 니모디 칸데스 제고이나 삼제 심제르
1: 추 타랑쇼게 너니 둑슬람바다가 기린양아 대당아 릉주두 삼베 까보 시보춘
2: 쭈접제 시고이나 직대 이멘 공강기 니모디기 토마다 양아르 게샤 삼제 심시부두기
1: 네 시고 나라 소소 동게 니모디기 토마다가 로케나 니모레고 추 탑셔요 마레 오르데갸니요 마레 삼주 아니
2: 네 네 자가나 치미 보모데야 토바 쌤의 맞아 알라와 인디 쌤의 조조고 접샤 나 콩도 세제 보모데 세제 로르스탄비 몽오게 되샤
1: 네 차가네 친제 보모데 토바 종 맞아 알라베니 보모데 종 조조 접샤 네 종디게 파렌제 보모 수수 종사야 마르타 종세네 치마 세보 쇼기 세베디 보모데 게메 리소
2: 이네 네 모트단체 레 가치미 랑가 뻬 모테 가샤 나네 콩드 메르시 바도 지기다
1: nge moda tang je lega chi ba iba langa bet de ga sha inele sem khu yang wo che wo re sam je xie ji nie je gu de ba yin ane
2: ale langa ga de du xie kha ren ye na chang ba yo re be
1: che ra sa a ni

0: 야 조고 당에 게 말은 살로 조스리 소리 하트랭에 게 태당 보통을 레달 사마히 뭐지 산조레
1: 제제제 타코 드리 나 진다야 뭐고 사마히 뭐마 삼조 근데디 키사 안고 버지 사선도 버지
0: 제 버지 사체
1: 버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어
1: 알아래 제도 거기도
2: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 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고친이 거야 듣다 제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에
2: 요요 세향
1: 소지 깨자
2: 요
1: 주마 제제
2: 주마 제
1: 때 모로지 제게 야 고친이 듣다
0: 보모 때 루샤자 빠지
2: 요요
3: 대로면은 라피도 소향이 저기 저기
1: 오 진짜 힘벌고 저거 가자 대체
2: 요
1: 다 제대로 도망치네 다 자 쪽자 제단계